하는 말이에요. 전화하던 선생님의 진짜의 냉방 학과 상고 자라니 기술하의 라고 리청의 반지 라오다는 말이에요. 러시의 분석 가정의 거 묵하게 시 자라 아단 통하의 선생 광동 헌차 광동 헌차 세몽바의 시회와 언덕 의 공시 허의 진짜의 탄룡양 간의 시회 진입다의 광동의 동포 以潮州为中心，向邻村的天气去传播，在广东